0: 죠. 아. 예.
1: Welcome. This is your station. 94.1.
2: 체크 체크 체크 체크 7, 6 Слушай Зеко Зибештат Калдрумен им свилищ